그런데 나보다 이래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구무지 차야 어디 구원 여보만 반지 왜 봤어? 그만큼 아니면 달려 왜 가봤어?